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의 다섯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0: CCTV 확인. 털컥.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교철의 얼굴은 삽시에 굳어졌고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1: 여보세요. 여보세요.
0: 교철은 격정에 차서 상대를 불러보지만 들려오는 건 삐삐 하는 소리뿐이었다. 극도의 혼란스러움에 휩싸인 교철은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그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없었다.
2: 무슨 일입니까?
0: 얼굴이 굳어진 교철에게 오 형사가 묻는다.
2: 범인이었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돈을 준비하라고, 1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남영사, 방금 최규철 씨와 연결돼 번호의 위치를 추적해봐. 지금 당장!
0: 오 형사는 조하영의 사건으로 잠깐 말다툼이 일었던 후배 형사에게 명령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후배 형사는 평소 하던 대로 컴퓨터 앞에 앉는다.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열고 한참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곧바로 소리 지른다.
2: 서울 신도림 전철역 2번 출구에 설치된 공중전화입니다.
0: 실종 전담반은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것과 더불어 요괴 납치범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기에 통신사를 걸친 위치 추적 프로그램 및 시스템은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다. 때문에 상대의 휴대폰이 켜진 상태일 때면 상대의 위치와 이동 방향은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공중전화인 경우에는 공중전화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2: 지금 당장 신도림 전철역으로 간다. 가서 CCTV를 확인하면 법인 잡을 수 있을 거야.
0: 오 형사는 흑색의 잠바를 걸쳤다. 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 찰나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온다.
3: 오맹서, 어디로 그리 급히 가나?
2: 범인 잡으러 갑니다.
3: 뭔 범인? 아직 용의자도 확보하지 못했어. 근데 뭔 범인?
2: 최은혜, 유괴범이요.
3: 최은혜?
0: 50대 남자는 금시 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오 형사를 부른다.
3: 최은혜고 나발이고 난 그런 유괴범을 잡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 당장 들어와.
2: 유 팀장님, 한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3: 아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들어와. 우리 팀 전체가 옷 벗는 꼴 보기 쉽지 않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0: 교찰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 형사를 움직이려면 이 눈구렁이의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잡았던 멱살을 놓고 순종적으로 나왔다. 교찰이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요 팀장은 비꼬듯 씩 웃는다.
1: 다들 모여 회의 소집한다. 조화영권 강력 이 팀에 남겨서는 절대 안 돼. 조화영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우리 팀 전체를 해산시키겠다는 말과 같은 거야. 지금 우리 팀은 위기를 맞고 있어. 실종 아동은 많아지는데 해결된 사건은 거의 없는 실정이야. 조화영 사건은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이야. 여론에 노출된 사건을 우리 손에서 해결 못한다는 건 우리 팀의 무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꼴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조화영의 납치범만큼은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한다. 그 사건은 이미 강력 이 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경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 우리 팀과 강력 이 팀의 합동 수사를 지시했어. 하지만 난 우리 팀에서 먼저 범인을 잡아낼 거라고 확신해. 반드시 그래야 해. 그러니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에 임하도록.
0: 유 팀장은 말했고 오 형사는 벌컥 화를 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요란을 떠니 화가 날 만도 했다.
1: 자, 갑시다.
0: 오 형사가 굳어있는 교차를 이끈다.
1: 이봐, 오 형사.
0: 유 팀장이 오 형사를 부른다. 하지만 오 형사는 유 팀장의 부름을 뒤로한 채 교철과 함께 강동서를 나온다. 오 형사의 차에 탄 교철은 쿵쾅쿵쾅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전철역 CCTV만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 긴장감과 희열감이 교차되었다. 범인만 잡으면 사랑하는 딸 은혜를 찾을 수 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빨라지면서 교철의 몸도 떨렸다. 오 형사는 교철에게 담배를 권했다.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데는 담배가 제일이었다. 교철은 담배를 받아 물었다. 라이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있는 힘껏 빨아들였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피워보는 담배였다. 18살에 담배를 배워서 31살에 은혜를 보면서 끊은 담배였다. 긴 시간 끊고 살았던 담배를 교철은 길게 빨아들였다.
1: 담배 피는 솜씨가 서툴군요. 아침에 씻지 않고 나왔나 봐요. 얼굴이 초초해 보여요. 눈이 퍽 꺼져 들어간 것이 지난밤 자지 못한 것도 같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마음 알지 못할 겁니다. 아주 피를 말리는 일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이기도 하죠. 유괴 납치는 인간 사회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잘 알지도 못하다니요.
0: 오 형사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허구픈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묻어있었다. 어느덧 굳은 상태로 변해 있는 교철에게 오 형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20분 후 오 형사와 교철은 전철역에 도착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오 형사는 CCTV에 여기저기를 체크하면서 작업 중에 있는 직원에게 형사증을 내보였다.
1: 오늘 오전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CCTV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2번 출구 쪽입니다. 2번 출구 쪽이라 8번 CCTV를 말씀하시는군요.
0: 직원은 능란한 솜씨로 2번 출구의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공중전화 5대와 더불어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1: 잠깐!
0: CC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오 형사가 큰 소리로 외친다. 서류와 더불어 직원은 화면을 정지시켰다.
1: 여기 이자,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잠바와 청바지를 입은 이자, 이자가 범인이야.
0: 오 형사는 영상 속에 있는 한 사내를 가리켰다. 교찰은 오 형사가 가리키는 사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0: 고통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을 소유한 남자는 뒷모습을 보인 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에는 검은 가죽 장갑이 끼어 있었다. 사전에 CCTV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다.
1: 2012년 3월 16일 9시 16분 23초라. 최규철 씨, 휴대폰 잠깐 빌려줄 수 있나요?
0: 오 형사는 화면 속의 시간을 체크하면서 교철의 휴대폰을 요구했다. 교철은 두 말없이 휴대폰을 넘겨주었고, 오 형사는 수신번호에서 범인이 전화해온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통화 시간을 보니 9시 16분 21초부터 9시 16분 27초까지였다. 그러니까 범인은 단 6초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돈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교철의 여보세요란 말까지 더하면 범인은 4초나 5초 사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셈이다. 이로부터 오 형사는 범인의 말투는 빠른 편이라고 확신했다.
1: 놈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말투는 어땠습니까?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빠른 말투였습니다. 목소리가 웅웅 울리면서 째지는 것 같은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음성 변조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변성된 목소리로 말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일반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뭐라 말했는지 기억나나요? 당신 딸 은혜는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3일 내로 1억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유괴범이면서 존댓말을 하는군요. 상대의 기세를 꺾어놓기 위해 반말을 쓰는 것이 유괴범들의 일반 패턴인데 이상하군요. 범인은 수양 있는 자거나 혹은 조직에서 아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를테면 회사원인데, 회사 내에서 일반 사원의 직책이므로 늘 존댓말을 써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지요. 범인을 두고 수양 있는 자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꼭 무식한 사람들만 나쁜 짓을 한다는 법은 없죠. 오히려 신사인 척, 숙녀인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형사는 담담하게 말하면서 시종 여일하게 CCTV 화면을 바라본다.
1: 다른 CCTV도 확인해 봅시다. 검은 모자, 검은 짬바, 청바지에 이 남자 스캔 따서 동선 따라가면 얼굴을 스케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놈은 용이 주도해요. 화면에 잡힌 시간이 9시 16분 19초로부터 9시 16분 28초까지로서 경고한 시간이 9초나 됐는데 얼굴은 단한 번도 찍히지 않았군요. 혹시 CCTV의 위치를 미리 파악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운 좋게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걸 안다면 이 일대를 훤히 꿰뚫는 자일 것이고 모른다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0: 오 형사는 말했고, 교철은 답답함에 발만 동동 구른다.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자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다.
1: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0: 오 형사가 카메라 화면을 조작하는 직원에게 말한다. 직원은 오 형사의 말대로 CCTV의 화면을 조작해 나간다.
1: 9번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번 출구에서 들어왔다가 공중 전화가 있는 8번 영상에 찍힌 게 전부예요. 출구를 벗어나는 바깥쪽에는 CCTV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외부와 인접된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0: 직원은 성심껏 대답해줬고, 오 형사는 답답함에 그만 화를 내고 만다.
1: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범인은 못 잡나요? 걱정 마세요. 범인은 곧 잡힐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큰 수확입니다. 첫째로 남자라는 것이 확보됐고, 둘째로 보통 키니

0: 168에서 173의 남자라는 것도, 아, 그리고 통화 후 걷는 모습으로부터 볼 때, 30에서 40대의 남자라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범인에게로 향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말라니요. 형사님은 지금 바다에서 바늘을 건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자이고 쫙 깔린 것이 보통 키에 3, 40대 남자입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누가 범인이 될지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하, 믿지 못하겠지만 모든 수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하나하나 축소해 가는 것이 수사의 과정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1: 오 형사는 말했고, 규철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관리 사무소를 나간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시내 버스를 탄 규철은 버스 유리창 너머를 통해 보여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1억을 마련해야 하는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지금까지 감청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문의 림하정입니다. 네, 오늘 문학정문에서는 마음을 적시고 소리 없이 감화를 주는 조은수필 잔패와 잔패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어로는 우리말로 하면 불구자 또는 장례자를 뜻한다. 이외에 불구자를 얕잡아 이르는 말 중에 병신이라는 호칭도 있다. 누군가 불구자를 보고 병신 바른데 없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사실 병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따지면 몸에 병이 든 사람을 일컬을 뿐이다. 문제는 우리말에서 병신이라는 말 뒤에 어떤 호칭이 붙으면 그 말이 고약하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병신 자식이나 병신 새끼거나 병신 같은 놈이 그렇다. 또 여성을 상대로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병신이라는 말을 바꾸어 팔병신을 당신은 팔이 아픈 사람이네 라고 하거나 다리병신을 당신은 다리가 아픈 사람이네 라고 말해주면 팔병신이나 다리병신은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병신이 있는가 하면 또 병심도 있다. 사람들 마음에 병이 생기면 병심이 되고 인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실 병심이다. 인간은 늘 인격 문제로 한평생 수양을 쌓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병신은 몸의 한 부분이 아파서 불편한 삶을 살 뿐이지 오히려 마음이나 영혼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할진대 병신은 오히려 구제불능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월성을 어려서부터 미리 알고 있었던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면 스스로 병신 바른데 없다고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를 방패 삼아 내들곤 했다.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도 에고 당신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하니 당신은 병신이 아니오. 당신하고는 편한 대화가 되겠소. 사실 우리는 당신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당신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할까 고민했는데 말이오 라고 하면서 나와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병신과 대화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먼저 일침을 놓은 것이다. 어쩌면 이는 나의 고약한 처세술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병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왔다. 절대 나는 불구자가 아니라고 정상인 행세를 하고 살아왔다. 그랬기에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다. 병신이면 병신다워야 했는데 나는 그렇지가 못했고 자기 처지를 모르고 사니 힘든 일이 많았다. 나는 쪽하면 남들의 도움을 거절했다. 내가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여 누군가 내 옆구리에 발 하나 끼워 넣어도 나는 짜증을 벌컥 냈다. 심지어 아버지나 동생이 내 불편한 고동을 도우려고 해도 나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내 나이 2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등에 업혀본 적이 없다. 자칫 남들은 나를 답답하게 바라보았고 저 새끼 성질머리 하나는 더럽다고 하면서 내가 넘어져 발목이 삐어올 때도 감히 내 곁으로 다가와 도와주지 못했다. 1980년대 말에 국가에서 장례자증을 처음으로 내줄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잘된 일이라며 나더러 당장 가서 수속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 장애자증을 낼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장애자증을 손에 쥐어야 나중에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고 우기셨다. 하지만 나도 고집이 웬만하지 않았던지라 장애자증 수속을 하는 마지막 날에 숨어버렸다. 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나를 찾아온 공사를 샅샅이 뒤졌다. 결국 나는 어느 동네에서 아버지와 마주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체 검사를 받고 중국 장애자협회에 호적을 붙이고 말았다. 얼마 전에 나는 잔폐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우리식의 장애자가 아닌 불구자를 대표하는 가장 멋진 단어였다. 나는 바로 잔폐였다. 나는 13살 때부터 다리 장애를 안고 살았다. 처음에는 걷는 모습이 꼴불견이어도 그래도 잘 걸어다녔다. 그러나 노동력을 상실하여 자립이 불가능했고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신세였다. 내가 장애인의 삶을 시작해서 몇 해 후의 일이었다. 너 이단 뭐래 처먹고 살겠니? 어린 나이에 노동력을 상실하고 종일 호송 세월을 하는 16살의 자식에게 아버지가 욕정을 냈다. 문학을 해 처먹고 살려고요. 내 대답이 처음으로 멋졌다. 주제의 목표는 한창 크구나. 그러지 말고 신 깊는 재간이나 배워서 신수리공이나 해먹어라.
그때 공사마을에 안진뱅이 신수리공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10전짜리 지폐를 잘 벌어들였다. 나는 절대 신수리공은 못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나에게 찬장 그림쟁이, 점쟁이, 의사 등 여러 가지 직종을 엮어가며 기술을 익히도록 했는데 나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찬장 그림쟁이는 내가 무거운 유리를 메고 가다가 넘어져 남의 집 찬장 유리값을 배상하는 바람에 단번에 포기해버렸다. 점치기는 몇 년 배웠지만 나에게 접신이 들지 않아 대충 허풍이나 쳐대는 수준이어서 때려치웠고 의사 직업은 내가 중리를 배우기는 했지만 환자에게 도무지 침을 놓을 수 없어 그것도 나와 인연을 달리했다. 문학만이 나에게 숙명이어서 지금까지 36년을 견제해 오고 있고 내 삶의 전부가 됐다. 그러나 내게 문학은 오랫동안 직업 상실이라는 아픔을 주었고 나더러 잔폐의 인생을 처절히 느끼게 해주었다. 21살에 나는 나에게 산이셨던 아버지를 잃었고 26살에 어머니를 따라 연길에 왔다. 그리고 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후원으로 겨우 34살에 문학으로 밥벌이를 하는 삶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직 내가 문학 도로서의 성공이 아득할 때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첫 은행 카드를 내려갔다. 그때 내 앞에 은행 창구에서 어떤 고객이 잔폐를 은행 직원에게 넘기고 새 지폐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객이 파손되어 여기저기에 정성스레 종이 조박을 붙인 잔폐를 반주머니나 은행 직원에게 넘기자 은행 직원이 빨락빨락한 새 지폐를 그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멍해했었다. 나 자신이 잔폐가 되어 은행 창구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나도 나의 잔폐를 씻고 다시 정상인의 위치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일이 나에게 던져준 충격은 너무나 컸다. 하지만 난 잔폐가 아니라 잔폐였다. 내 몸이 잔폐이니 내 인생이 새 지폐처럼 다시 바뀔 리 만무했다.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자신의 몸의 잔폐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졌다. 오로지 내가 작가로 성장하는 길만이 잔폐가 새 지폐로 바뀌듯이 내 인생이 잔폐에서 정상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득 어릴 때부터 내 잔폐의 삶을 깊고 계시던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가끔씩 파손된 지폐를 손질하곤 했다. 지폐의 가운데가 찢어진 것은 뒷면에 새하얀 종이를 오래 붙여 땜질을 했고 귀퉁이가 잘려나간 부분도 종이로 삼각을 대서 땜질을 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내가 다리 아파서 불편해진 것이 이 파손된 돈과 같다. 이 돈이 벌품없이 찢기고 떨어져 나갔지만 이렇게 정성스레 땜질을 하면 다시 돈 구실을 할 수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리 병신이라 해서 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엄마에게는 병신 자식이 더 아프고 소중한 거야. 그리고 너는 누구보다 책을 즐기고 머리도 엉뚱해서 내가 나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아니?

후에 내가 학업을 중도 입회하고 독학의 길을 걸었을 때에도 엄마는 내 편에 섰고 내가 힘든 문학을 선택하고 묘연한 희망의 저로 살 때에도 엄마는 나를 지지해 주셨다. 그때로부터 나는 내 문학에 더 정진을 했다. 잔폐는 유통하기 어려우면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꾸어 오면 되는 일이다. 돈은 영원히 그 가치를 잃지 않으니까. 내 잔폐 역시 내 본래의 속성이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낼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만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 또한번 절망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었다. 바로 잔폐와 새 지폐의 교환을 통해 깨달은 내 잔폐의 해탈 논리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34세가 되던 해에 나는 앉은뱅이가 됐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작가라는 조건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일이든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이다. 나에게 잔폐라는 딱지는 어떤 수행을 낫게 해주었다. 다리병신이어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니까 문학을 선택했고, 또 최선을 다해 자신을 작가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지금 해탈과 득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늘 잔폐가 은행 창구를 거쳐 새로운 지폐로 바뀌는 것을 생각하며 내 잔폐를 이겨내고 있다.

그때 그 이야기, 무서웠던 방학. 어린 시절 철없던 소녀였던 나에게 일요일과 방학은 기다림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날이면 우리 네 남매는 어김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논밭으로, 겨울에는 땔나무를 하러 산으로, 그렇게 나의 방학은 온전히 일로 채워졌다. 중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나는 집이 그리워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포근한 안식처가 아닌 땀과 흙투성이의 노동이었다. 1980년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 기숙사 식당의 밥상은 늘 똑같았다. 감자국, 무국, 가지국, 겨울이면 얼어붙은 배추국이 전부였다.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 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야 그리운 가족도 보고 조금이나마 먹고 싶은 반찬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집에 가는 것이 늘 망설여졌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논밭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 집에 가지 않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방학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때 대대일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돌보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12무의 수전과 5-6무의 한전을 가꾸느라 말 그대로 고양이 손도 빌렸을 지경이었다. 그러니 우리 네 남매가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여름, 시루통처럼 습기를 머금은 논밭에서 우리는 줄줄 흐르는 땀으로 어몸을 적시며 김을 매야 했다. 한전을 다 메고 나면 수전에는 벌써 범이 새끼를 칠 정도로 잡초가 무성했다. 비 오는 날에도 비닐 조각을 뒤집어 쓰고 손이 개구리 발바닥처럼 불이 나도록 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가도 틈을 내어 소목이 풀을 베어야 했고 옥수수 밭에서는 하루 종일 김을 매며 얼굴이 구울렸다. 다른 집들은 일꾼도 많고 농약을 써서 일손을 덜었지만 우리 집은 네 남매가 모두 학교에 다니는 구차한 살림이라 농약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태양은 우리 여린 얼굴을 데울 듯 내리쬐었고 하루가 끝나면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알락고양이처럼 변해있었다. 목과 팔에는 옥수수 잎에 스친 붉은 상처가 줄줄이 났고 그 상처에 물이 닿을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따갑고 아렸다. 그러나 누구 하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았다. 다음 날이면 피곤한 몸을 비비며 다시 어머니를 따라 일터로 나섰다. 목이 마르면 산골짜기 시냇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더위를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물로 얼굴을 씻으며 잠시 더위를 식혔다. 복철이면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고 가을을 준비하며 무와 배추를 심었다. 이 모든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계절의 의미였다.

무였다. 그런 반복 속에서도 나는 몰래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늘 아래에서 예쁜 옷을 입고 소설책을 읽거나 친구 집을 오가며 노는 모습이 공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맏딸로 태어난 나는 그런 대우를 바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방학 숙제는 그저 형식일 뿐 하루하루는 오로지 어머니 뒷광무니를 따라 일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어린 동생들도 언니 못지않게 묵묵히 고된 일을 감당했다. 여름 방학에 비하면 겨울 방학은 그래도 조금은 행복했다. 겨울 방학에는 명절이 끼어 있어 며칠간은 비교적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이면 우리는 주로 땔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이듬해 쓸 오이손, 땅콩손 같은 농자재도 준비해야 했다. 다행히 소달구지가 있어 나무를 나르는 데는 조금 수월했지만 소를 먹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소를 처분하고 난 뒤에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나무를 끌고 와야 했다. 북풍이 윙윙 몰아치고 흰눈이 무릎까지 쌓인 엄동설안에도 우리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다. 날씨는 춥지만 나무를 하는 동안 몸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김이 올랐고 얼굴엔 하얀 서리가 덮여 눈사람이 되곤 했다. 점심은 변변치 않은 반찬이든 주먹밥이나 도시락이 전부였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동안 모아둔 땔나무 더미를 보면 피곤함도 잠시 보람으로 가득 차던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다. 겨울방학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가마니 짝이었다. 어머니는 겨울철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마니를 짜서 팔아 생계에 보탰다. 방학이 되면 우리 네 남매가 할 일은 새끼를 꼬는 일이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가 엮어놓은 볏짚을 가져와 하루 종일 새끼를 꼬았다. 너무 지루할 때는 볏짚을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가 더 많이 꼬았는지 겨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작은 경쟁과 웃음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새끼를 꼬고 어머니는 가마니를 짜고 아버지는 그 가마니를 묶고 나르는 과정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땀을 흘렸고 그 덕분에 우리가 등교할 때 조금이나마 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내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1년 내내 꿀벌처럼 소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뒷바라지하셨다. 우리 네 남매도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방학 동안에도 제멋대로 놀지 않고 일에 성실히 임했다. 비록 우리는 방학 동안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놀지도 귀한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매일 신물 나도록 반복되는 노동을 해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오히려 인생의 값진 자산이 됐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나에게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길러주었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순간 희생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무서웠던 방학이 있었기에 우리 네 남매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의 땀과 눈물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삶의 태도와 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